0: 당 아니면 이게 맞아버릴 수. 텔레 제바도 수기 풍부 당을 샤 수기 풍부 당 수기 풍부 당 천감기 초식 라스 수기 풍부 당 천감기 초식 라 다음에 볼 도싱 수한테 폐지다 송은 치료전을 못 주고 해지 송구 역사를 송지 니둥 그때 권한 이디 년도가 좀 달라 좀 더 다워라 자리 역사를 장산이 좀 더 좀 더 다워라 자네 대래 캐버라 두스 다 되게 년 가사가 담이 가사 라지 두비 자유기 동에 담이 년도 그 권받아 다 투몽어제 대래 캐버라 두 다 수기 풍부당 천감지 초아직을 다음에 봐 도싱 사디 송어 댐벌 못 줘버려 치다 송어 치다 나오신도 못 줘버 세주 송진이도 그때 권하니 이제 송비야 아래 패시 원도제 나리야 하다다 태고 송그 또리 먼저 송송세 년도 가사가 다음에 랑산지에게 송진이 동기 때 권하니 청주선배 다음에 배다와 송구도와 자다 대다 투부채는 송구인사래 자 디네 이마 인도 다 송진이 동기 때 권하니 가사 변한다 송진 떡고 뽕시다 지범이 뽕치다니 이제 스루 때문에 야단적으로 시바시 송하는 시제니 되는 데 그 송도 방 진도 매방 다 되는 게 개발을 지금 송구여 아래 다 되게 진보 시바 땜주 다 송어 다 가서 우리 그게 다 랑게 좀 되고 안 해봐 랑게 좀 돼 가서 우리 그게 늦은 시제니 송어 땜을 매봐 진보 땜을 따와 다 되는 데 다 심사에 따와 这是家里的事第一套呢让成熟人之后特别对那昂是让主管的上街吧还是让主管的我把枪去吧送你嗯可是这个事情呢如果没对年度的给信念的没对吧让主管的对吧 저봉도체야. 년도들 개회신이는 미드발 뭐 권배슈기 땡진저 보는 중어. 야나 준이 주관에스. 다 땡중을 캐봐 선아 디머. 땡진을 캐봐서야. 다어디 땡진저 보는 중어. 가서 우리 그게 야나 준이 룩 중도. 아니 줄이야 캐버 장네. 준이 삼이 된다네. 대대보다 송진이 동기 주니스님이 당내 사초문조 당내 랑 청주인 저부터 봐 이놈.
1: Next is the explanation of the view of the followers of the Pratyeka Buddha vehicle, which is the self-realized ones. So we read in the text the view of this is on page 34.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self-realized ones is as follows. With respect to viewing the eternal self and so on that are postulated by the extremist by means of reification and denigration to being non-existent, they are similar to the disciples. So the point being made here is that with relation to the teaching on no self, anatman, the adherents of the Pratyeka Buddha vehicle and adherents of the disciples' vehicles, they share the same position. So with respect to the doctrine of no self, anatman, the position is the same. Then we read, the difference is that they understand the aggregates of form and one aspect of the reality element to be devoid of self-existence. So this is a reference to the uniqueness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안 돼. 이 캠비 면접 보고 웃으시면 되게. 다 면접 준 줄이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도 과연.

0: possibility of joy.
1: 자상아 다디 차저 숨버디 최탐저 동시 다음에 봐 수잖아. 다데다 최남기 인루디 다 가다 시 강사 다음에 봐. 다 가다 이니 다 봐도스 가소래. 서로 잡이나 간다 최탐제 원래 원이 주베 동. 다 최도저 동시 다음에 버렸다. 이게 두두슬나 최도저 동시 다음에 버리. 근데 이 인디 최남기 인루 동시 다음에 버시 인기 인기리야. 아니 가수로 그게 지사한다. 선모토 진행이 또 머리버서야디 거인이 치지로도 짐벨로 양나 그게 다 마더벌로 양나 치지로도 짐벨로 지고 차되게 요래. 자 근데 이 인디스네라고 치지로도 짐벨로 지 차용의 인도 다 코 메버서도 요래. 코 댐베 가수로 그게 내주다 잠게지기 로디고 진행이 지금 인도산에 지금 그 댐베 내주 세도 심부 대처기 로디 치지로 로이 뭐 셰투그라라. 아니 로디 갈래갈래 갈래리야. 그지 진단의 유고 매버지기 심내니 달래야 림지 림지 겁니 달래야 배 녀버로 수수 셔로페 통유도 산에 그 댄싱을 놓고 수수 머리고 놓고 수수 총 라지도 봐 자든데 얘는 머리고 샹왕도 여바 달래 차와지 머리고 샹왕전 달래 타래야지 용대야도 봐 자든데 얘는 남 머리고 샹왕에 타는 유도 산에 아니
0: So the third seal of Buddhism, which states that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What this suggests is that in actual fact, all things and events are empty of intrinsic identity or existence, and also they are empty of any notion of any kin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Yet, our deluded mind grasps them to possess some kin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And so this ignorance not only is a state of unknowing, but more importantly, it is an erroneous belief in the self-existence of things and events, and also our own self. And because this is an erroneous belief, therefore, it is a state of mind, it is a perspective that is contrary to what is really the case, what is really to be the case. Therefore, the more you uncover the truth of the reality, the lesser the force of that ignorance will be. And also, as the truth becomes more and more clear to you, the understanding, the recognition that this ignorance is an erroneous belief will also become more and more reinforced. And through this way, once you have a deep ascertainment of the erroneous nature, distorted nature of this perspective, this grasping at self-existence of things, then gradually this the force of this ignorant, the deluded mind will diminish. And through this way, eventually, at least you can envision the possibility of gaining total freedom from this erroneous belief, this ignorance. And such a freedom, which is liberated from this erroneous belief and the ignorance, grasping onto self-existence of things, that freedom is the true state of happiness, lasting happiness. And it is the liberation, it is the true spiritual freedom. Therefore, the fourth seal of Buddhism is presented, which is Nirvana, is true peace.
1: Oh yeah. That's it. That's it. 시행유산에 단 리시아 거야 좀제 가르쳐 봐이나 다도 셴베왕기 아니 다 지금 셀렌게 임비아래 자 세바다 램바 딘데기 단 더샤가 왕기 아니 시버 코알을 그게 침대야지 자 딘데 임베 인도산에 다 가쇼를 그게 강사가 담이 레버토니 디 가쇼를 봐 겁니 군지로야 야고 충분히는 딘데기 아니 가수를 보게